0: 야
1: 고쳐내야 되나이다노 오하네
0: 헤이 미스터 사워데 오하 원하주네 원하수아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메니야 메카코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워나 와스워나 와코무니 푸르노 와무라
1: 원은 오바수
0: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 you're the back of the Yaka. You're the back of the Yaka. So, what do you want? Many are to the back of the car from Atoya. Sapperman.
1: Oh, honey. Obey. Why?

0: 저들 연맹의 양고포 마히마하 양마와 쌈바를 맞춰 오늘은 내려가자
1: 어미님을 찾아내려가자
0: 양민 마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누구마 약속마 내 친인 애미

살살살살이지라 마연 백장 왔어 미니가 좋아해야 돼 쏘네 아프라키 사운드 타사룸이 예인여메겠어 미니야 파하오냐 돈자이 파사그르나 돈자이 나예예예 나포포가세이 아 미니야 오파타 미니야 오파타 워디야예메카세 파하오냐 돈아비 내 백장아미야 와피아피아 얘네들 왜 너만 싸웠으냐 와피아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나마사 와야 무너 코미냐페 담바라마 아이 담바 무너 로히바사 디바 라이 도루와 네히 그래야 해 우리 아빠 왜 야네 카시에 아제 수아네 도시 에토폼 Wow, the top of the top. On nous avons mal de voir mes sorts, mais ça c'est la vie de Dieu. Quoi que nous disions, mais rien. Ma yagna ne crie, ma yagna n'a pas dit. L'enfant est tout mal nous flâne, ma yagna n'est pas pour nous solution. L'enfant n'a pas pris les bonnes, et sans faire une autre. Ba ba ba ba ba ba ba ba ba ba.

0: 호투미야 디나야노 오와하네
1: 헤이 미스터 사워데 오하 원하투데 와데수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디아코소 세워구나 디아와야 메니야 메카포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테구나 와스완데수와 와코무니 푸르노 와무라
0: 원은 오바시
1: 웬이 파후디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코니 디아 미야코포 와카 Yeah,
0: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

마이그나 양클리안 가세 에브라 미치 아시 에베레스 메 Come on everywhere Come on everywhere I will sing it again I will sing it again 에브라 미치 아시 We worship you Lord

아트 사라 아 와라 네.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멋이라 네, 네. 오 아트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 아 와라 네. 아마니나 원시라 네네 예 하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아파라. 내보라보 사타카바라바 에카바바바바 사타카바라바 예바바바 에이 에이 아파 라사 아파 아파 라사 오냐미 여해니 카바라미 와 lift your hands 할렐루야 아파라 아파라 아파 라사 나비 나비 아야파라 아야파라 아야파라 사 나비 I don't care about the situation. I say, I am para. I am para. I am para. I say, Nami. It doesn't matter what the devil is doing. I say, I am para.

하루 밤에 그라보아 아야메 가라지 지지구 아야메 오고루 아라디 아디아 바코페 마지 미프르멘 샤메바에메 야 아디아 바코페 나 여우 양쿠폰쿠 에나 우님 나 샤미 여우 양쿠폰 하츠 미 여우 양미 와코마데 미 지디 아미 지토미사 우 양쿠폰 베코스 하소 자노 에워미소